마부동 자가 은유서 티나 통하되 아디로누마응냐레오냐마라지라음마응마이섬이누아하우투라음마응마시미누아하우투라가오냐서아통아하나라 마음 망어 마냐 통아하 나라

날 밤어도 룸비 쇼얼로링 또 어쩌니 워무 부담보 조니 날린 슬로당 루산버주 허초성고 강로샤와 루체소모자샤 장공초룡여 주하랑공 조뚜샤시유허예대샤노댄챔고 조연중중공 존나빠마